아재 미스라워 미스라워 지랄다 미스에 마디야 니나 모에 에브라디야 히앙 마스라이 마스라이 마스라이 야 스라워 아재 지랄 야 그리스도 스라 야 야야 오 라라라 야스라워 야스라워 야스라워 야스라워

마마마 어스라니 우유 어스라니 아야마사 하자 이 남이 어들로 아야마사 하자 우유 어스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유 어스라니 실세니 야마프 우유 어스라니 반야 왜냐니 바타테비카 바페니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니 Hey, where you're sitting?